행복히 자라님 다녀가 주셨어요. 하슬의 어게인, 김뮤지엄의 사실 가끔 나 너를 사랑하지만, 헌책방 그의 여름 밤공기 청해 주셨어요. 터보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터보님 방송 들으러 왔네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퇴사한 뒤에 시간이 많아지면 뭐하지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더 바쁘게 지낸 것 같아요. 요양병원 계신 아버지 만나러 일주일 정도 친정에 내려가 있었고요. 고용센터 가서 실업급여도 신청하고요.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게다가 어제부터 알레르기가 올라와서 이따가 병원도 다녀와야 해요. 집에서 푹 쉬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일이 자꾸 생기네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더워졌어요. 더운 날씨에 터보님도 건강 잘 챙기고요. 오랜만에 방송 들으며 힐링하고 갈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찾아주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만큼 반가움도 더 큽니다. 퇴사 이후에 바쁜 시간 보내고 오셨네요. 백수가 제일 바쁘다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날씨도 더운데 병원에 갈 일이 생긴 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도 병원 초반에 번지기 전에 빨리 잡아야죠. 키우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요. 더워서 외출하기 힘들겠지만 내일부터는 또 다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다녀오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병원 잘 다녀오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하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좋네요. 여기 남부지방은 올해는 비는 안 오고 아주 무덥습니다. 선풍기와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너무너무 덥네요. 오늘은 점심때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 만나 피자와 파스타를 먹고 올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고 맛난 음식을 먹으려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이번 한 주간도 덥겠지만 잘 지내보기를 바라봅니다. 오빠도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네, 한 주의 시작부터 기분 좋은 계획이 있네요.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야기꽃도 피우다 보면 더위도 잠시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보양식이기도 하죠. 요즘 비 소식보다 무더위가 더 먼저 느껴질 정도로 더운데요. 외출할 때 수분 잘 챙기고 너무 더운 시간에는 잠깐 시원한 곳에서 쉬는 것도 잊지 말고요. 맛있는 점심 식사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신청 사연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오늘 또 3시간 방송이네요. 예, 흑장미님 예, 방송입니다. 마감선 그어져 있으니까요.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마지막 사연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전 왜 또 힘들죠? 이번 주는 금요일이 쉬어서 일찍 가겠네요. 내일은 새벽부터 병원 가서 피 뽑고 두 개 진료 오후에 보고 늦게나 집에 오겠어요. 막내딸도 내일 생일인데 여튼 잘 들어요. 베리굿의 은근히 예뻐, 돌쇠플리에 왜 이렇게 웃겨, 존 시그널의 그렇고 그런 사이 정해 주셨습니다. 월요일이라 뭐 몸도 마음도 조금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에 쭉 멘트 방송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피곤하겠죠. 그래도 이번 주는 금요일에 쉰다고 하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낼 수 있겠네요. 내일은 새벽부터 병원 일정이 빼곡하다니까 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또 많이 피곤하겠죠.

검사, 진료 잘 마치고 오길 바라고요. 그리고 막둥이 생일도 미리 축하합니다. 병원 일정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겠지만 하루 마무리하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생일 축하를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여러분께서 청해주신 모든 신청곡 사연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방송 오늘 3시간 방송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요. 흑장미님 방송입니다. 흑장미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시고요. 여성 가수들의 약간 여름 느낌이 나는 상큼한 댄스곡들 3곡 듣고 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무더위가 기운을 빼놓는 그런 날인데요. 한 주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더군다나 금요일이 또 휴일이잖아요. 제 원절이 다시 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이번 주는 4일만 일을 하면 되니까요. 예, 그 기분에 기분 좋게 한 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에 지지 말고 웃음 잃지 않는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 방송도 함께 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기운 내시고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반갑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루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흑장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루스 입사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것들이 심상치 않아 요거 요거 너 자꾸 그러면 나 얼떨떨 심장이 벌벌 손이 덜덜 숨이 콱콱 시방 지금 날 좋아해 거시기 거시기 해 지금 네 마음을 온통 다 허시기 허시기 해 아따 그래도 전라도 남자가 끌리긴 한갑다

희몽사몽이실 텐데 얼른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자, 여러분들은 10시를 출발해서 1시까지 저하고 오늘 3시간 데이트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연도 많이 다녀가 주시고요. 원래는 두 곡 들고 멘트해야 되는데 3시간이라 제가 한 곡 더 틀었어요. J.I.의 네, 코리안 치킨. 치킨은 맛있죠. 네, 수요일날 초복이더라고요. 저는 내일 병원 가는 김에 장봐와서 집에서 백숙을 끓여볼 예정입니다. 압력밥솥은 너무 작아서 안되고 냄비, 큰 냄비에 끓여서 먹을 예정이에요. 예전에는 애들 어렸을 때는 자주 했었는데 근래에는 귀찮아서 안했더니 이번엔 좋더라고요. 약재도 딱 모아서 팔고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네, 그래요. 여튼 그렇고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로라 볼까? 롤러도 아니고 노라도 아직 두 곡. 요새는 AI 노래가 많다 보니 제목들이 참 가지가지 합니다.

아침부터 우리 아이가 배고프다 그래서 뭘 해줄 시간은 안 되고 냉면 시켜줄까 그랬더니 좋대요. 10시 10분에 네 열어서 지금 냉면을 시켜주려고 보니까 27,000원이 안 되면 못 시켜요. 최소 금액이 27,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냉면을 지금 먹을 수가 없잖아요. 3시간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갈비탕을 하나 더 시켰습니다. 이따 1시에 갈비탕을 싸먹어야겠어요. 네. 자, 오늘 신청곡이 많은 관계로 후다후다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 꼬미남님 첫 번째로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월, 오, 소나기 있고. 그래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언제 소나기가 올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일단 없는데, 뭐, 그거야. 하늘 마음이니까, 그죠? 화요일과 수요일 3일 동안 비가 잡혀 있어요. 내일은 여기 오후 5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아마 병원 갔다 오는 길에 비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히 병원에 있는 동안은 서울도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우산 챙겨 갖고 다니는 거 너무 싫어요. 근데 제가 나가기만 하면 비가 와서 진짜 우산을 어디 장착하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부지방 일단 3일이요 하시면서 그래요. 또 비가 이렇게 온다고 하니 안 그래도 비 피해 있는 곳은 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꼬미남님께서 정해주신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그리운 그대, 소녀시대의 뻔뻔, 보이프렌드의 약속할게까지 모두 준비했어요.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흑정민님. 몸은 아직 일요일이다 라고 움직일 때마다 뚝뚝거리는 월요일입니다. 부산은 오늘도 덥기만 덥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비가 오면 시원해지겠죠. 비가 올 때만 시원하겠죠. 아직 여름이니까.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원더걸스의 So Hot, 비어네이퍼의 이게 무슨 일이야. 비어네이퍼 이 곡은 비어네이퍼의 첫 1등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했대요. 에이핑크의 리멤버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0: 아침을 더 참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1: 도시의 현금!
0: 네, 아이 먹을 냉면이 왔는데 제가 냉면에 그 오이랑 물을 빼달라는 걸 깜빡해갖고 지금 네, 열심히 고르고 있어요. 꽁지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빨래 돌렸는데 끝났길래 옥상에 널었습니다. 엄마에게 목요일에 건강검진 받는다고 알려줬는데 잘못 들으셔서 큰 소리로 여러 번 알려주었습니다. 글로 쓰시면 안 되나? 뭐 계속 소리 지르면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사람도 힘들지 않을까요? 잘 못 알아드시면 은근히 스트레스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어르신들은 귀가 네, 잘 안 들릴 수 있으니 네, 그럴 수 있죠. 저희 엄마 아버지는 귀는 잘 들리시는데 저희 엄마 고집이 세갖고 말해도 말해도 기억을 못하세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장미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 편안하고 시원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아 칠판 그래 칠판에 써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꾸 보니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칠판에 예쁘게 우리 꽁치님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이것저것 참 많이 바쁜데 날이 더워서 빨래가 잘 마를 것 같긴 한데 요새는 갑자기 소나기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날씨를 잘 봐야 할 것 같아요. EXO의 국가 빅스 롤라의 날개 잃은 천사까지 아, 우리도 혼자 마음이 급하죠. 네 모두 준비했고요. 그 다음 신청곡 네 해주신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발라드 두 곡 댄스곡 한 곡을 해주셔서 레인보우 A까지 이어드리고 네, 다음 사연 준비해 올게요.

0: 들었어요?
1: 장훈이 형 수교하셨어요.
0: 뭐 갑자기 돌쇠 버전으로 나오냐?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언니 언니 언제 봐도 좋은 언니 반가워요. 주말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듣고 즐거웠어요. 네, 그랬으면 됐죠. 술 관련 곡에 댄스 곡에 쫙 깔아주시고 육아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한으로 짱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네, 저는 주말에는 여러분들 신청곡 있으면 신청곡 다 전해드리고 또 그 요새는 더우니까 댄스곡도 틀어드리고 네, 분위기 봐서 노래 선곡 계속해서 올려드리거든요. 집에 있으면 그런데 간혹 여행도 가고 집에 없을 때도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몸이 안 좋을 때도 네, 있고 네. 오늘 신청해 주신 곡 중에 레인보우 A는 전해드렸고요. 이해준의 우산 없는 밤, 김남길의 사랑하면 안 되니 네, 준비해드립니다. 그리고 유승우의 신곡이죠. 내겐 오직 사랑뿐이라는 걸까지 준비해서 함께 들어요. 오늘도 네, 힘드실 텐데 육아 화이팅 하세요.

네, 더워도 너무 덥죠. 잠깐 베란다 나가도 후끈후끈하니 아주. 진짜 소나기라도 한번 내려야 그나마 열기를 약간 식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라서 여러분들 다 너무 덥고 지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 야옹스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마 아가 이유식 먹이면서 들을 것 같아요. 우리 야옹스님도 이 더위에 애기 키우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애기 엄마들 다들 힘내세요. 뭐 아가 키우는 건 다 힘든 일이죠.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속색이고. 네, 품 안의 자식이 아니라 평생 자식입니다. 평생. 그래요. 저도 다 큰 딸내미들 밥 차려주고 그러잖아요. 안 해줄 거야 했는데 어떻게 또 안 줍니까? 그죠? 아기가 요즘 새벽에 너무 자주 깨서 힘드네요. 그럴 때가 있으면 조금 더 지나면 네, 또 툭 잘 잘 거예요. 요 시기를 잘 넘겨보세요. 우리 영수님 힘들어도 힘내세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하시면서 쿨의 이 여름 썸머 신화의 T.O.P. 신청해 주셔서 네, 이것과 함께 시원한 노래 TMB의 비키니 아이까지 시원하게 함께합니다.

행복해 절아님 다녀오셨어요. 짜미님 안녕하세요. 주말 내내 방송하셨나 보네요. 오늘도 장시간 방송이신데 고생 많으세요. 사실 이번에 그냥 그 주간 20위 안에 드나 안 드나 테스트 겸 해서 아이디 계속 바꿔가면서 했는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만 막 연락에 쓰고 그래도 덕분에 업이 얼마 안 남긴 했어요.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덕분에 저희는 감사히 잘 들어요.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러게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엄두가 안 나요. 우리 행복님도 병원에 가시는군요. 저도 내일 여기는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데 서울은 또 오전부터 비가 온대서 우산을 꼭 들고 가야겠네요. 어디 나가기만 하면 비가 오니 참. 지금 세탁기 건조기 열일 중이라 점심시간 지나고 가야 할까봐요. 청소기 돌려놓고 빙수 한 그릇 말아왔어요. 시원 달다구리 맞나요? 저는 빙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일단 먹는 거라곤 레인보우 샤벳 그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가 큰 통 하나 남은 걸 쓱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맛있나 봐요.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우리 행복님 조심히 병원 네, 다녀오세요. 이제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안설이의 그냥 이대로 가만히 좋아요. 에이블의 천천히 여름. 김광준의 너로 빛나는 하루까지 청해 주신 곡 네, 모두 준비해 두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 아점 드신 거죠. 팥빙수 맛있게 드셨죠?

시원하게 하고 밖에 조심히 모자도 꼭 눌러 쓰고 네, 선크림도 바르시고 조심히 다녀오시길 바래요.

여름엔 뭐니뭐니 해도 90년대 노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생당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님. 열대야에 잠은 설치지 않으셨는지요? 뭐 에어컨 틀어놓고 자니까 네, 에어컨에 선풍기까지 틀어놓고 자도 자면서 한 두세 번은 깨는 것 같아요. 물을 하도 마시니까 화장실도 가야 하고 나이 먹으면 화장실도 자주 가요. 요즘 기온이 장난이 아닙니다. 건강 해치지 말고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원타임의 핫뜨거 박상민의 청바지 아가씨 신청해 주셨어요. 신청해 주신 거 모두 준비했고요. 청바지 아가씨 하니까 이민규의 아가씨가 생각나서 그것까지 함께 준비했어요. 제 시간 신청곡은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방송 1시부터 우리 스타비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건데요. 우리 스타비님도 여러분들과 3시간 함께 합니다. 그러니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부탁드려요.

햄바오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오나 장미 누나 천국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빠서 천국은 남겨요. 잘 들어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월요일에는 바쁘죠. 그리고 주말에도 놀아줘서 고마워요. 박미경의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 흐르고 있고요. 조간 후에 다시 내게로 돌아와 윤상의 이별의 그늘 모두 준비했습니다. 함께 잘 들을게요. 오늘도 화이팅!

비즈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장미언니 크크크 어제 시댁 다녀오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아이고 저도 예전에 좀 계단에서 많이 굴렀거든요. 계단 엄청 무서워요. 지금도 계단만 내려가면 아주 후들후들 엄청 아프겠어요. 괜찮아요? 다리가 사방팔방 멍이 상처. 하루 자고 났더니 온몸이 콕콕 쑤시고 사방팔방 너무 아파요. 소염 진통제라도 드세요. 상처까지 났다고 하니 염증 생기면 큰일이니까. 병원을 다녀오면 좋은데 일단 뼈라도 이상이 없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넘어질 때마다 기부스를 해서 뼈가 약한지 한번 금가면 계속 가요. 그래요. 병원을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지만 하늘호수 노래 들으며 화이팅 해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비주맘님 늦지 않게 병원 다녀오세요. 그래도 병원 가서 네. 병원 가서 진통제라도 받아서 먹고 너무 심하면 주사라도 한 대 맞고 오는 게 남들이 남편이 때리지 않대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빵 터졌네요. 근데 계단에서 어떻게 굴렀길래 세상에 온몸에 좀 낙법 좀 배우세요 우리 비주맘님. 저는 맨날 구르면 다리만 네, 발만 맨날 발목만 다쳐갖고 다른 데는 크게 안 다쳐요. 멍들거나 그래도 몇 군데 안 돼서 요새는 진짜 걸을 때마다 너무 조심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신청해 주신 곡 한올의 모두 행복해져라 란의 괜찮아 잘 될 거야 두 곡 신청해 주셔서 모두 준비했고요. 어제 제가 듣다가 이 노래 너무 좋아서 네, 어제도 마지막 곡쯤에서 이 노래 틀었었는데 스텔라 엘로라이의 수고했어 오늘도 이것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병원 꼭 다녀오세요.

황가람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냥 듣고 있었어요. 우리 꽃미남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오늘 오후 저녁에 약속이 있어요. 한 5시 퇴근 예정입니다. 삼겹살 정도 하시면서 자랑을. 저는 오늘 금식인데 누구랑 먹어요? 황가람의 친구 전해드렸고요. 임재연의 웃어주지 마요 흐르고 있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준비해드립니다. 우리 꽁치님께서 다녀가시면서 신청합니다 장님, 저도 2부 신청곡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하시면서 에이프릴의 따끔, 신비의 달링, 조앤의 곡까지 모두 준비해드려요. 중간에 나와서 마지막 인사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남은 시간도 좋은 음악 함께해요.

장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도 모두 드셨겠죠? 시원한 음료수도 좋지만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먹으면 탈나요. 그러니 따뜻한 차 한 잔 에어컨 아래서 한잔 하시면서 이어지는 방송 우리 스타비님과 행복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요. 와, 저는 이제 이따 러쉬만 있고 이틀 쉽니다. 이틀 쉬고 그렇다고 안 보이는 건 아니지만 네, 목요일 12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올게요. 쭉 너무 방송을 많이 했더니 저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차대리의 노래 흐르고 있고요.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쁜 돌림을 위한 숨막히게 예뻐라는 거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고마웠어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걸어왔는데 돌아

완성했다는 뜻이겠죠.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나만의 동그라미를 그려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하나의 원을 그리셨을 거예요. 그 원 안에 담긴 시간들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함께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사의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수아비의 가요홀릭.

오늘 방송 첫 곡으로는 햄버우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어요. REF의 상심, 박남정의 상심 함께 해봤습니다. 신청곡 참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꽁치님의 신청곡 전해드렸어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 관계로 식단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침에 두부 4분의 1모 정도 간장 뿌려서 먹었어요. 또 11시에 배가 고파지길래 추가로 두부를 먹고 어느 정도 이제 포만감을 좀 느끼고 있어요. 조금 뒤 11시 45분 정도 되면은 맑은 감자탕을 먹을 거예요. 문제는 밥이 한 공기도 안 되게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시경 준비로 평소에 먹던 현미 잡곡밥을 못 먹으니까요. 선물 받았던 1kg짜리 찹쌀로 수요일까지 버텨볼게요.

다이어트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제도 거의 찐감자로 허기를 해결하고요. 커피숍 커피와 편의점 커피로 배를 채웠어요. 아무튼 오늘 점심도 엄마께 찹쌀밥 드리고요. 저는 맑은 감자탕만 먹으려고 해요. 배가 고파서 좀 안 되겠다 싶으면 편의점 다녀오고요. 아침에 무지하게 더울 듯 했는데요. 오전 11시 22분 지나고 있는 시점에 선풍기 바람 맞고 있으면 그래도 좀 쾌적합니다. 실내 활동 많이 하지 마시고요. 실내에서 쾌적하게 머무르시길 바랄게요. 하셨어요.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그 하나의 종이를 받게 되면서 며칠까지 이거는 섭취하지 마세요라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왜 현미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지? 왜 어째서 고춧가루 들어간 건 못 먹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 내시경 하기도 참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꽁치님 힘내세요. 내가 먹는 것을 좀 자유롭게 먹으면 참 좋은데 못 먹게 하면 괜히 먹고 싶고 그리고 괜히 좀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이해준 나에게 그대만이 이해은 이주단 한 사람을 사랑했네 자정에 피어오르면 꽁치님의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 하신 곡은 신청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이 가수 이름 중에서 혹시 본명과 같은 이름이라서 신청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 수빈의 사랑하는 너리 가장 떠오릅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너를 사랑해 길고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4시간만 있으면 퇴근합니다. 기름칠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삼겹살 정도? 혼자 먹을 때는 소고기입니다.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는데요. 오늘 일찍 퇴근하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조기 퇴근도 좋은 것 같습니다. 꼭 맛있는 걸로 비싼 걸로 많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꽃미남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의 곡, 그리고 UN의 파도, FX의 핫 썸머. 여름 하면 딱 떠오르는 곡들이죠.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어제 방송을 하는데 좀 재미있었던 일이 있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네, 거기 방송실이죠? 계산이 뭐가 하나 잘못돼서 방송 하나 해야 되는데 흰색 티셔츠 세벌 구입하신 분이고요. 3층 럭키셔츠 매장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아, 네. 뭐라고요? 럭키셔츠요? 네, 럭키셔츠요. 그리고 뚝 끊는 거예요. 럭키셔츠? 맞대요. 럭키셔츠? 쉣? 뭐지? 하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3층 럭키셔츠 매장이요.

방송실에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괜히 빵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브랜드 이름을 딱 듣고 나서 계속 물어봤어요. 럭키 쉐트요? 쉐트요? 맞대요. 근데 보통 이거를 이제 정말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면 브랜드를 모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검색창에다 쳐봐요. 그래서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방송 사고는 막았는데.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방송하다가 웃음이 터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어제는요, 유난히

그 미아 방송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도 많기도 하고, 또 되게 정신없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뭐그 국적 불문하고 방송이 들어오니까,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또 어디 뭐 이름이 막 아람브라 궁전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랍에서 오셨나 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의 이름도 있어서 막 직원분이 철자 하나하나 막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찾았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즐겁게 근무를 하고 와서 일요일 밤에는 뻗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의 월요일은 어떤가요? 오늘 엄청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저처럼 쉬시는 분들은 집에 꼼짝 말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피사마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윤도현 밴드, 흰수염 고래, 김수현, 그대 한 사람, 임지성, 추억 속의 그대였는데요. 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에어컨을 틀어준다고 하는데요. 중앙 통제 냉방이라 조절을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트는 시간이 아니곤, 더워요. 음악 들으면서 시원함을 대리만족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럴 때는 진짜 어디 냉동창고가 있으면 좀 문을 열어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고생이 많으십니다. 와생당님. 반갑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점심으로 본죽 때리고 한숨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후 방송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하셨어요. 티아라의 925. 이 곡은 티아라 버전이 없어요. 정식 앨범으로 아마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근데 제가 티아라의 곡은 넘버 나인으로 준비를 했고, 네, SF9의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량현, 량아, 학교를 안 갔어. 우리 친구들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에요.

사실은 티아라의 곡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나는 다른 분 신청곡 중에서 티아라랑 다비치가 같이 부른 곡이 있어요. 그래서, 아, 가수가 그래도 좀 겹쳐가지고, 일단 살짝 보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이어드려야 될것 같아요. 햄버우님의 신청곡 준비합니다. 여전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신해영, 우리가 왜 헤어져야 해? 그리고 성시경, 나얼, 잠시라도 우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 아이는 벌써 학교에서 다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밖에 너무 더워요. 정말 역대급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에는요. 네, 바깥 외출 웬만하시면 자제하셔야 되고, 정말 다녀야 된다면 양산도 꼭 쓰셔야 될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오늘 오는 길에, 엄마, 나 너무 더워서 양산 썼어. 우산에 이제 같은 기능이 있거든요. 우산 쓰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더운 날입니다.
1: 불타오르네.

0: 용서해줄게.
1: 떠나가. 예. Finally I realize that I'm nothing without you.

음악을 듣는데 소리가 들쭉날쭉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앞에 그 음악이 좀큰것 같아서 제가 좀 줄여놨다가 이어폰을 이렇게 꼽는데요. 여러분도 고민하시나요? 내 귀에다가 이렇게 꼽는데 왜귀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확인을 하고서 꼽아도 이상하게 귀에 딱 정착이 안 돼가지고 한참 막 귀에다가 꼽아서 돌리고 있었거든요.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음악 소리가 좀 왔다 갔다 한점 사과드려요. 그래서 신청곡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오래된 음악들은 음질이 조금 요즘 곡들과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노이즈의 홀로서기 함께 했습니다. 유피의 사랑해요. 클릭비의 카우보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땀이 적당히 나는 오후 시간이네요. 조금만 더 있다가 아침에 한 빨래 개고 저녁 밥을 안 쳐야 합니다. 남은 방송도 힘내세요 하셨어요. 네, 우리 꽁치님도 남은 시간 힘내세요. Who are you, man?

허쉬의 애인, 그리고 QWER 고민 중독, 위너의 끼부리지마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코르티스의 빨강빨강, 리센느의 사랑공격, 그리고 엑소의 행복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3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 신청곡 주셨습니다. 황치열 우리 여름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진영 민효린의 당신과 만난 이날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간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트로트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날씨가 더운 날에는요, 조금 발라드보다는 그래도 좀 리듬감 있는 그런 음악들이 더 당기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해줄 음악들 준비했습니다.

음악을 듣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여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악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한 로사 안에서 가요올릭.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요, 제가 퇴근 시간을 부르면서 퇴근을 함께하는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천국을 함께할 텐데요. 아, 전방송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편안한 오후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재미나게 놀다가 혼자 놀 수도 있어요. 그냥 사연 천국 전해드리다가 6시에 우리 같이 퇴근합시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요. 주말인데도 무지무지 덥더라고요. 그래서 방콕만 하고 있었는데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루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햄바오님의 충곡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누나, 악마 누나, 충곡 남깁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바빠서 충곡만 남겨봅니다. 잘 들을게요. 우리 햄바오님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너무 더워서 집에만 있었습니다. 우리 햄바오님도 한 주 시작 월요일입니다. 네, 신나게 한 주 달려봅시다. 네, 우리 꽃미남님의 천국 이어 들으면서 저는 이따 사연 가지고 나올게요.

네, 우리 꽃미남님의 천국 듣고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모는 나 5시 퇴근합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오늘 일찍 퇴근하시네요. 전 6시 퇴근합니다. 엄청 일찍 퇴근하죠? 네, 앞으로 6시 퇴근 예정인데, 우리 꽃미남님이 저보다 1시간 빨리 퇴근하시네요. 네, 오늘 하루도, 네, 끝까지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요. 한 주도 건강 잘 챙기면서 행복한 한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모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할라 망만님 우여곡절 많았던 월요일에 무게를 맞추고 퇴근을 함께 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그쵸. 월요일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힘든 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이도 내일은 또 학교 가야 돼. 힘들어, 힘들어. 투덜대더라고요. 네, 우리 필사마님 고생 많았어요. 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한 주도 우리 힘내서 화이팅 합시다.

네, 우리 유리님 반갑습니다.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세곡 청해주셨는데 두곡 전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동해 해 떴네 전해드렸어요. 해가 뜨니까 덥네요. 네, 여름을 알리는 매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맴맴맴맴 한두 마리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조만간 떼를 지어서 우르 계획일 것 같아요. 울음이 이제 아침을 깨울 것 같습니다. 우리 유리님이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한 주도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4시 57분입니다. 오늘 사연난도 조용, 대화방도 조용, 월요일이라 그런가요? 네, 아무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제 퇴근 시간이 1시간가량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6시부터는 흑재민님께서 1시간 동안 러쉬로 함께 해드릴 거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제가 선곡으로 세 곡을 전해 듣고 좀 시원한 곡들로 해서 세곡 전해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찢어질 것 같아서 어깨도 못 펴고.
1: 네, 다음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주름이 쏟아지는 노래입니다. 조규창 곡은 전해드렸고요. 네, 우리 주름이 쏟아지는 구름이 선데이님을 위해서 제가 한 곡 해서 세 곡을 전해드릴 텐데, 주름이 쏟아지면 잠시 쉬었다 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참 고생이 많아요. 네, 한 주도 우리 많이 더울 텐데 힘내봅시다.

네, 우리 구름이 선디님께서 졸음이 쏟아지는 노래에 붙어서 우리 루미님의 자장가를 이 누나가 불러드릴게요. 잘 자라 우리 아가. 운전하다 주무시면 안 돼요.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기절한 듯 잠들었다가 깨서 또 이분도 잠들었다가 깨시네요. 밥 안 치고 다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후끈후끈하네요. 저녁밥 먹고 옷 개어야겠어요. 악마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세요. 네, 우리 꽁치님도 네, 오늘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후끈후끈한 날씨 그래도 체력은 잘 챙기고요.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캬, 우리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4시에 오셨군요. 무지 무지 무지 반갑습니다. 저는 무지 무지 무지 덥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오늘 점심 때요,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 만나서 파스타에 피자도 먹고요. 저는요, 오늘요, 네, 피자 대신에 빈대떡을 먹었어요. 차도 한잔 마시고요, 맛있었습니다. 네, 한 선생님이 다 쏘셔서 다음엔 제가 싸야겠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요, 언니. 어떻게 지내시나요?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악마 언니 해주셨는데. 올 여름에는 제가 뭐 계곡, 바닷가를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또 아이의 방학이 네, 2주도 안 돼서 어디 움직이기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빌미 삼아 제부도나 다녀올까 생각 중인데 말들이 많네요. 제부도 볼거 없다. 거기서 2박을 하느니 그냥 1박만 하고 그냥 옮기자. 아니면 2박을 하면 1박 하고 그 근처 뭐 제부도, 대부도 막 요런 쪽으로 해서 그냥

놀다가 그냥 안산에서 자고 일요일날 내려가라. 아니면 저는 그냥 돌아다니는 경비 생각하느니 제부도에서 그냥 섬에서 이틀 틀어박기 있어가지고 애들 그냥 어차피 여름은 더우니까 갯벌에서 주구장창 놀다가 일요일날 나오잖아요. 일요일날 부근에서 신랑한테 데리러 오라 하겠다. 이 생각인데 어떤 게 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숙박비가 8명인데 50만 원돈 2박이면 저렴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너무 비싸서 50만 원을 2박하기도 솔직히 비싼데 그냥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우리 아유님은 휴가 안 가나요? 무더운 여름 날씨 숙박비가 비싸도 1박에 30 얼마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2박에 50이면 싸다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연님도 무더운 여름날 시원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청해주신 거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음악이 끝났네요. 선곡을 해놨어야 되는데 잠시 제가 뭐좀 한다고 선곡을 못했어요. 시원시원한 곡으로 해서 이제 곡으로 해서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재탕을 해야겠어요. 네,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의 러시 방송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주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힘내서 화이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요일까지 근무니까 그나마 위안 삼으면서 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Thank you.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어른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앞에 나서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뒤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말을 늘 귀담아 들어두셨다고. 그래서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했다고. 귀를 열고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분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수행 중에는 쉬운 듯 하지만 참으로 어려운 수행이 있다고 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열고 깊이 잘 듣는 거라고 하는데요. 잘 듣는다는 것은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래요. 그러한 행위 속에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쉽지는 않겠죠? 입을 열기 전에 귀와 마음을 열고 깊이 듣는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7시 방송 깎아 인사드려요. 앞 시간 1시간 정도 우리 흑장미님께서 러시 방송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는 아마 그 7시 방송 6시부터 7시까지 장미님께서 러시 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아마 저녁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죠? 저녁 맛있게 드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까까와 함께 하겠습니다.

0: 오늘 하루 이 무더운 날씨 어떻게 견디셨나요?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오늘은 날씨가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더군요. 실내에 있어도 에어컨을 정말 온도를 많이 낮춰놓을 수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켜놔도 아 시원해 이런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 덥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습니다.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인데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수분 보충 잘 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글은 손상민님의 여든이 되고 보니 중에서의 글을 읽어드렸어요. 귀를 열고 마음을 내어주고 오늘같이 더운 날, 꿉꿉한 날, 습한 날, 불쾌지수 정말 높이 올라가는 날 남의 말을 아무 감정 없이 들어주기 쉽지 않죠. 정말 수행이죠, 수행. 도를 닦는다라고 하죠. 그런 마음 넓은 사람이 내 옆에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돼야 할 텐데 말이죠. 참 어렵네요. 자, 제 시간 첫 신청곡을 햄버우님께서 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까까 누나. 천곡 남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잘 지내셨나요? 퇴근길에 외부에서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퇴근하셨어요. 즐거운 퇴근길 아주 발길이 가볍죠? 저녁도 든든하게 드시고 아주 시원한 저녁 보내세요. 신청하신 곡 김필의 어느 날 우리, 김나영의 우리 서로, 무한도전의 그래 우리 함께 라는 곡 세 곡 신청하셨어요. 세 곡 다 들려드립니다.
1: 벌써 오래 까맣게 잊혀진 채 살아 낡은 소매와 지친 어깨로 매일 반복된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녁을 먹었는데 엄마는 외출 중이시라 식사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시면 밥 차려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 저는 집 주변 거미줄 정리하고 아침에 널어놓은 빨래 회수해야 합니다. 식사를 했음에도 배가 적당히 고픈 상태인데 언젠가는 마트나 편의점이 들러야 할것 같아요. 작가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해피하고 시원한 밤 보내세요 하셨어요. 꽁치님도 시원한 저녁 보내시길 바래요. 저녁을 일찍 드세요, 꽁치님이 항상. 근데 아마 든든하게 드시기보다는 적은 양을 적당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한요 시간에 출출하면 괜찮은데 꼭밤 10시가 넘으면 출출해져요. 그 시간에 먹으면 소량 먹은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얼른 간식 챙겨 드세요. 신청하신 곡, 백현의 너를 사랑하고 있어 이승기의 정리, 한동훈의 그래도 사랑합니다. 세곡 신청하셨어요. 세곡다 들려드립니다.

신청란 다녀가셨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감사히 두 시간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오늘도 여지없이 아주 저녁 메뉴가 끝내줍니다. 저녁은 뭐 해서 드셨어요? 맛있는 거 해서 드셨나요? 우리 한우로스 방 가족분들? 저는 오늘 퇴근하면서 마트에 좀 들려서 요거저거 좀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었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마트를 가기가 싫더라고요. 차에서 내리기도 싫고 어디에 주차를 하는 것 자체도 귀찮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바로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아니죠? 바로 퇴근하고 집에 온 게 아니라 퇴근을 해서 한 절반 정도 왔을까요? 느낌이 싸한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막 뒤졌는데 어머, 핸드폰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유턴을 해서 직장으로 갔죠.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차를 열심히 찾아봤더니 제 가방엔 없고요. 그 옷을 넣어놨던 쇼핑백에 핸드폰이 얌전히 있는 겁니다. 어찌나 약이 오르던지요. 날씨도 더운데. 아마도 그런 약 오른 마음에 더 마트에 가기 싫었었나 봐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참, 할 건 하고 갈 때는 가야 되는데 뭔가 다급함이 없었나 보네요. 그래서 오늘은 마트 패스했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더니 살짝 아쉬움이 있네요. 사마님 신청하신 곡 베니스 프로젝트의 레츠고 양양, 그리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프로미스나인의 러브밤 세 곡 신청하셨어요.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밖에 엄청 더웠어요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께서 사연난 다녀가셨어요. 오늘 뉴스에도 경북, 대구, 경산 37도까지 올랐다고. 아이쿠, 너무너무 덥네요. 아들 병원 때문에 저는 밥도 못 먹고 12시에 나가서 5시 40분쯤 집에 왔어요. 재활의학과에 영상의학과까지 가서 찍고, 초음파는 선생님 기다려야 돼서 2시간 기다린 듯해요. 사경이라는 것 때문에 얼굴이 한쪽으로만 자주 기울어서 찍었는데 다행히 이상은 없다는데 목 운동하면 된대요. 검사할 때마다 아픈지 심하게 울어서 큰일입니다 하시면서 사연 올려주셨는데, 와,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이 안고 병원 다녀오셨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엄마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별탈 없다, 별 이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안정을 찾으면서 덥고 힘들었던 이 마음이 싹 가시는 그런 마음? 저도 아이를 키워봐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별 이상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에요. 목 운동도 열심히 시키고 건강한 아이로 키우시길 바랄게요.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발가락을 골절을 당해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다큰 아들인데도 걱정이 돼요. 작년에는 손이 완전 뼈가 이렇게 으스러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수술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발을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다행히 이곳저곳 가서 진단을 받고 오늘 크게 많이 다치지 않았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마음이 너무 안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정인이 엄마님도 엄마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마음고생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별탈 없다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두분 다, 아이도 엄마도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신청하신 곡 들려드립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 한우로수 방송국에서 까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8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해가 좀 확 넘어가서 더위가 좀 살짝 가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강원도 아주 구석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도 오늘은 34도를 찍더라고요. 물론 그 더운 곳에 계시는 분들은 아휴 34도면 시원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역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 기온이 요즘에는 뭐 심심하면 34도는 뭐 기본이고 6도, 7도까지 이제 한 40도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없어서는 안 돼, 에어컨. 이럴 때 또 에어컨이 고장나면 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에어컨 관리도 잘 하셔야겠어요. 자, 요번에는 약간 리듬감 있는 곡으로 선곡을 한 세 곡 정도 했어요. 한 세 곡 정도 들려드리고 신청하신 분 또 계시죠? 우리 거송님의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분위기 좀 바꿔서 여자친구의 유리구슬 틴탑의 장난하냐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세 곡 함께 할게요.

FPM의 10점 만점에 10점까지 함께 했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 될 것 같죠? 거송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고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9시부터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올려주시면 될 것 같네요. 까까님, 가장 좋아하는 까까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하기 싫은 운동하면서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싶군요. 맛있는 까까 먹는 상상. 그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전 존경스럽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게 혼자 하는 운동이 되면서부터는 의지가 너무 약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뭐 많으면 한 4번? 못하면 뭐 한 번? 요렇게 운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아, 그래, 유지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못하는 것보다 낫지라는 그런 생각을,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땀 쫙 흘리고 운동을 하고 나면 정말 시원한 생맥주가 너무너무 땡겨요. 그런데 현실은,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현실은 단백질이죠. 운동하고 나면 단백질 드셔야 됩니다. 다른 거 드시면 안 돼요. 거성님,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 응원할게요. 신청하신 곡 허각의 헬로우라는 곡 신청해 주셨어요. 항상 신청하실 때 딱 한 곡만 하시는데, 뭐 한 곡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여유있게 한 두세 곡 정도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죠? 네, 허각의 헬로우라는 곡에 이어서 아까 선곡으로 함께합니다. 먼데이 키즈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황가람의 사랑했고 사랑했고 사랑했다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거성님의 신청곡 허각의 헬로우에 이어서 선곡이었습니다. 황가람의 사랑했고 사랑했고 사랑했다 라는 곡, 먼데이 키즈의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함께 했고요. 제 시간 신청곡을 모두 다 들려드렸습니다. 저 임무 완수했습니다. 다음 방송 하시는 우리 이니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 전까지 제가 또 선곡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너무 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관한 신청곡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선곡으로 해서 들려드렸던 곡 기억나시나요? 유럽의 여름 스케치라는 곡 준비했었고요. 또 여름에 관한 곡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이젤의 여름의 방정식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로이킴의 한동안 뜸했었지.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이젤의 여름의 반전식.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를 들으면은 시원시원해서 그런가요? 여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또 여름곡 하면 생각나는 곡 혹시 있으신가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아마 멘트 들으시면서 좋아하는 여름에 들으면 좋은 곡들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팥빙수 있네요. 맞아요. 윤종신의 팥빙수.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하면 바다죠. 이렇게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의 바다인지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주말마다 이곳으로 바다로 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와, 차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그 꽉 막힌 차를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은 목적지에 몇 시에 도착하지? 와, 너무 힘들겠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차 안에 계시는 분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하시겠죠? 항상 운전 조심하시고요. 바다, 요즘에는 그 해수욕장 개장 다 했어요. 강원도 쪽에 거의 놀러 오시는 분들 많으신데 항상 물 조심하시길 바래요. 유피의 바다라는 곡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에 인사드릴게요.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윤종신의 팥빙수, 시원하고 달콤한 음악 함께 하면서 깎아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날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다른 요일에 또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기대하세요. 어떤 요일날 찾아뵐지 모릅니다. 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위 항상 조심하시고요. 휴가 계획 멋지게 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곳, 마음이 쉬어가는 곳, 레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있잖아요. 네, 오늘 아침에 커피를 내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라디오를 들을까? TV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볼 것도 참 많은데 말입니다. 네. 그래도 라디오 앞에 앉는 것은요, 아마도 누군가의 목소리가 그리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혼자인 것 같은 순간에 옆에 누가 있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말입니다. 저 오늘도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무지무지 더웠던 하루, 월요일 잘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더워 소리밖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이제 시작일 텐데 말입니다. 네, 어쨌거나 네, 저와 함께하는 2시간만큼은 시원한, 네, 편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네, 이니의 가요 풍경 출발합니다.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소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예 가요 풍경 오늘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네, 조금 전까지 우리 깎아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시원한 밤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11시까지 함께합니다.

네, 지금부터는요 우리님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까요? 아주 특별한 이유. 네,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필사마님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웃음을 닮아가. 안녕하세요 이니님, 먼저 와서 기다렸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더워도 숨이 막히게 더웠던 부산이었습니다. 네, 비가 온다고 하는데 비가 오면 좀 시원해지겠죠? 그러게요. 비도 오려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살짝만 뿌리고 나면 그 습한 기운이 막 올라와서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쵸? 네, 숨막히게 더운 건 부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다 너무 더워서 말이죠. 조용히 번지는 이 온기 별말 없이 함께 있는 시간. 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계절입니다. 그쵸? 네, 하늘호수의 음악으로 하늘호수의 맑고 시원한 물과 함께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더위에 수고 많으신 우리 청취자분들 모두 보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한우로숙가에서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함께 두 시간 걸어갈까요? 같은 방향이면 괜찮아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네, 우리 필사마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신청하신 곡이 데니스의 데니스 프로젝트 응답하라 7080 김진표 씨의 미안해 미안해 MC몽의 널 너무 사랑해서 네, 세 곡 신청해 주셨는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니스 프로젝트의 응답하라 7080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렸나요? 7080 꽁꽁거려서 저 혼자 웃고 있었어요.

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잉이 누나. 네, 일찍 퇴근을 했습니다. 네, 오후 5시 누나 방송 들으려고요. 왔지요? 네, 그래요. 잘했어요. 오늘 너무 더웠죠? 그래요. 고생 많았습니다. 더워요. 수고하세요. 파이팅까지 남겨주셨네요. 그래요. 오늘 현명하게 일찍 퇴근한 거 잘한 겁니다. 그래요. 음악으로 힐링하는 시간 되고요.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편안함이 또 시원함이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베이비복스의 나 어떻게, 슬러시의 파란, 타이푼의 운명까지 함께 할게요.

네, 가끔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냥 음악 한 곡이 위로가 되는 그런 밤이 있습니다. 네, 바쁜 하루를 보내고요. 조용히 라디오를 켜놓은 이 시간, 여러분의 밤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 네, 음악 함께 이어갈게요.

밤 10시가 넘으면요, 사람 마음이 조금은 솔직해집니다. 괜히 보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요. 낮에 밀어놨던 생각들이 밤에는 자꾸 재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음악으로 덮어두는 거겠죠? 여기는 한으로소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1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네, 11시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이니에가요 분경 2부 시작했습니다. 우리 체리님 다녀가 주셨어요. 이니님 너무 더워요. 헥헥 하셨네요. 그러게요. 아, 요즘 밖에 잠깐만 나가도 정말 내가 사람인가 군만두인가 싶을 정도죠. 아, 그래도 오늘은 저녁이 되면서 좀 시원하지 않나 싶어요. 음악으로 함께 온도를 조금만 내려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테리님도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곡은요, 롤라의 3-4 그리고 서연의 여름 안에서. 박명수 씨의 곡은 제가 오프닝 곡으로 준비를 했었죠. 네, 윤종신 씨의 존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네요. 이니님, 안녕하세요. 밤 기온이 좋네요. 땀도 별로 안 나고요. 네, 요즘은 덜 더운 밤 시간을 만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또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까지 남겨 주셨네요. 네, 그러게요. 낮에는 언제 끝나지 싶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밤이 되면 뭐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꽁치님이 계신 곳은 그래도 밤 공기가 선선해서 제법 괜찮은가 봐요. 그쵸? 그래요. 기분 좋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청하신 곡은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주소녀의 비밀이야, 그리고 아이즈원의 피에스타, 그리고 아일리언의 사랑아, 피어라까지 함께 합니다.

0: 제 시간의 마지막 사연 만나볼게요.
1: 오늘도 다른 말 없이 떠오르고
0: 네,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봐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네, 24시간이 모자란 우리 누나. 네, 주말은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오셨나요? 15일에는요, 건강검진 내시경이 예약되어 있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식단 조절 중입니다. 영혼의 동반자, 노랑 봉다리 커피도 지지, 간식도 지지, 맛있는 건 모두 몽땅 지지여서 우울함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8시에 넘어서 퇴근하는 바람에 기력이 소진이 되었어요. 완전히 쇠약해졌어요. 내일은 흰죽만 먹고요. 2시부터는 금식을 해야 하는데 오일 그 자체입니다. 뭐 끝나면 뭐 매일 치팅데이 할 마음으로 견디어 봅니다. 언제 보아도 늘 반가운 우리 누나 방송 들으며 우울한 마음 힐링해 봅니다. 하트 꽁꽁꽁. 지나가도 늘 같은 자.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끔은 뭐 굶을 때도 있고 먹기 싫어서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또 검진 예약을 해서 뭐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갑자기 막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평상시에는 별로 관심도 없던 그런 음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막 머리 위에 회전해 가면서 아, 계속 먹고 싶죠. 그쵸?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래요.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아무튼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뭐 금식 끝나면 또 뭐 맛있는 거 고기 많이 먹으면 되죠. 뭐 그쵸? 네, 아무튼 힘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잘 하시고요.

그래도 건강검진은 뭐 2년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니까 뭐 그까이 거 뭐 그쵸? 네, 아무튼 신청하신 거 그냥의 밤, 비, 박기영 씨의 산책, 그리즐리의 그날 밤까지 함께합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이 더웠던 하루였죠. 네, 이제 계속 더위와 싸워야 하는데 그래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네, 목요일 밤 7시에 뵙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는님과 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우로수 24 난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이크를 켜놓은 줄 알았더니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아, 순간 깜짝 놀랐네. 예,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아, 이제 내일 모레가 수요일 날이 초복이에요. 와, 벌써. 요즘 많이 더워졌어요, 밤에. 요즘은 비도 좀 자주 오는 편이고, 날씨도 좀 더워지고, 후덥지근하고, 습기도 좀 많고, 좀 짜증도 좀 늘어나는 그런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어요. 내일 비 소식 있어요. 내일하고 모레 오전까지인가 비 소식 있는데 여러분들 별일 없이 잘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초복날 몸보신도 잘 하시고요. 예,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요.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여러분들과 달려보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예,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 엄정화의 페스티벌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 한우루스 방송국은 가요방이라서 대중적인 가요로만 신청곡 담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왔죠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내일 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면 잠수. 수요일 날뵐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도 화이팅 하시고요. 마치는 시간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죠? 힘들죠? 토닥토닥. 제가 시원한 바람이라도 몰고 갔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날씨가 많이 덥네요. 저희 집도 좀 덥긴 하네요. 지금 가스불에서 제가 물좀 올려놨다가 좀 전에 껐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불 옆에 가니까 열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도 예, 우리 꽃미남님 보니까 저는 그래도 좀 시원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물도 좀 많이 마시게 되지만, 자꾸 커피가 자꾸 더 많이 땡기는 것 같아요. 날이 더울수록 미지근한 물을 좀 자주 마시는 게, 덜 덥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꾸 찬 음료만, 찬 커피만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려면, 미지근한 물을 좀더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죠. 근데 저는 진짜 한여름에 뜨거운 커피 내지는 뜨거운 차 마시는 분들 보면 이열치열이라고는 하지만, 와, 정말 짱,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순간이라도 좀 시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 바로 코앞에만, 아, 지금 당장 시원하면 돼. 이거니까. 신청나는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든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이 꽤 오네요. 커피를 홀짝홀짝 마셔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좀 피곤합니다. 다른 때보다 창문을 더 활짝 열고 선풍기를 틀고 있는데 가끔씩 냉기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내일은 좀 괜찮은 날인 듯 합니다. 오늘은 입을 제 옷들을 빨아야 해서 아침에 좀 분주했는데 내일은 잡다한 일감은 없는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동행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꽁치님 주말 휴일 잘 보내셨어요? 아침부터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네요. 예.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분주하게 보내시다니. 일주일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갈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저희는 내일 비 소식이 있는데, 우리 꽁치님 계신 곳은 괜찮은가 봐요. 저희는 내일하고 모레 아침까지 비 소식이 있거든요. 우리 꽁치님 계신 곳은 비가 안 오나 본데, 그러면은 좀 많이 덥겠죠? 예,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에어컨 없이 선풍기로 보내는 우리 꽁치님, 시원한 바람 제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나비의 화살 기도, 유나의 기도, 써니힐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이 언니가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오늘은 저녁에 룸메 언니랑 영화관에서 다윗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왔습니다. 성경 속 인물인데 재밌게 잘 보고 왔어요. 평일 밤이라 그런지 우리하고 아저씨 한 분만 해서 총 3명이 봤어요. 거의 대관한 느낌으로 잘 봤답니다. 오랜만에 간 영화관이라 새롭고 좋았어요. 또 재미있는 영화 나오면 보러 가고 싶네요. 모아나 실사판이 나왔다던데 외국에서 평은 별로라지만 괜찮다면 보러 가야겠어요. 그럼 언니 더운 날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한 주간도 파이팅이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나는 왜 그대로지 오히려 늘었지. 헬스장 PT 하트와 함께 다녀가 주신 우리 아연님 반갑습니다. 와, 세 명이 봤으면 거의 뭐 그 영화관을 통째로 빌리신 거나 똑같네요. 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근데 기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나 혼자서 세 명이서 보셨으니까 거의 영화관을 통째로 빌린 거니까 좀 뭐랄까 내가 좀 대단한 것 같아? 예, 아무튼 우리 아연님 영화 잘 보고 오셨겠고요. 호프라는 영화가 좀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15일 날인가? 그날 개봉작인데 그것도 좀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뭐 재밌는 영화들은 뭐 많이들 나올 거니까 앞으로도 우리 아연님은 그거 보셨어요? 저 어제 도깨비 4회 보다가 진짜 빵빵 터져서 새벽에 막 웃었거든요. 예, 재밌더라고요. 안 보셨으면 그거 한번 보세요. 재밌더라고요. 4회까지밖에 없는데 4회 때 진짜 빵빵 터졌어요. 저는 아연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추드려요. 예,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10cm 아메리카노, 싹쓸이의 여름 안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0: 못생기지 않기.
1: 알았어, 생각해볼게.
0: 우리만의 길을 가기.
2: 묵묵히 우리 길을 가기.
0: 가기.
1: 오케이.
3: 너 진짜 입술 깨면 가면 안 놔둔다.
0: 꼴뱅이가 싫어.
4: 나 이러면 섭섭해요.
5: 싹쓸이!
0: 똥꼬를 잡아?
5: 예스! Yes.

제 시간은 여러분들과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제 시간에 우리 체리님도 다녀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반갑고요. 오늘 쉬셨다고, 아니 어제죠? 어제 쉬셨다고 하셨는데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쉬는 우리 체리님. 근데 오늘따라 더 기운이 없어 보이세요. 왜 그러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신청하신 노래 바이브의 미워도 다시 한번, 조갑경이 부르는 바보 같은 미소, 그리고 제가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에일리의 노래죠. 하늘만 허락한 사랑. 이렇게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우롱스 24 나니의 가요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스파의 노래죠.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 라는 곡 준비되어 있고요. 정준일이 부르는 있잖아 널 사랑해 두 곡 함께하겠습니다.

막막 천곡 투척 댄스고 발라드고 모르겠습니다. 그럼 잘 놀고 있을게요 하시면서 행복과자 1님 다녀가셨어요. 던져 던져. 예, 마구마구 던지셨습니다. 김정국의 사랑스러워, 소녀시대의 베이비 베이비, 오렌지 캐러멜의 마법소녀 함께 하겠습니다.

줍줍하신 노래치고는 좋은데요. 예, 행복하자 일림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타편의 노래죠. 바다의 왕자, 청춘사월의 썸머썸머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죠. 하늘호수24 나니의 가요비타민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늘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아니 이따 밤 11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잡기 나니였습니다. 셔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하늘우스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강한 비바람에 대비해서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출근길 약한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충남에서 비가 시작이 돼서 오후부터 밤사이 점차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서부와 전라북도 쪽에 집중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시간당 20에서 30mm,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여전히 곳곳에 열대야 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이 27.1도, 강릉 28.7도 등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비구름이 늦게 닿는 영남 지방은 대구가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에 그친 뒤 잠시 소강상태에 들겠지만 모레부터 다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연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하늘호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의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하늘호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J-pop,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을 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중복해서 선곡 안됐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청해 주신 곡 데니스 프로젝트의 여름이 온다, 조선 힙합의 여름이 온다, 서연 여름 안에서 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터보님, 부산은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로 시작이네요. 몸은 어제보다 뻐근함이 덜합니다. 아침에 스트레칭을 제법 했더니 말이죠.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부산 쪽은 아예 햇볕이 나 있군요. 저희 동네는 이제 비는 안 오는데 잔뜩 흐려있거든요. 어제보다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니 다행이네요. 역시 아침 스트레칭이 몸을 깨우는 데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꾸준히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컨디션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는 곳도 있으니까 혹시나 외출하실 때 더위 먹지 않도록 수분 잘 챙기고요. 이동할 때는 우산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시원한 음악 들으면서 더위는 잠시 잊고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내가 그때 너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잡았더라면 너와 나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1: 구름이 썬데이님 단어가 주셨습니다. 싸이의 어땠을까 노래 만약에 말이야 원데이 키즈 그때 우리 저게 주셨어요. 예, 신청곡란 다녀가 주셨네요. 어제 마감된 뒤 들어와서 신청곡 못한 듯 한다던데 오늘은 일찍 다녀가 주셨군요. 오늘 그 중국에 이미 난리가 났던 그 태풍이 이제 그 열대 저기압부 그걸로 바뀌면서 태풍의 위력은 사라졌는데 하여간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미치나 보더라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어요.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여유있게 출발하시고요. 빗길에서 속도 줄이면서 안전운전 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침수된 도로나 하천 주변 특히나 조심하고요. 오늘도 방송에서 준비한 음악과 함께 잠시나마 여유 느끼면서 비 피해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흑장비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토법. 저는 새벽에 병원에 와서 피 뽑고 잠시 피방에 왔어요. 어질어질합니다. 졸리기도 하고 연신 하품하면서 왔어요. 부모님 오실 때까지 피방에서 기다리다가 오후 진료 봐야겠네요. 오늘도 잘 들어요. EAG의 Lonely Night, 조재즈 네버엔딩 스토리, 이승엽 유회승의 사랑할수록. 예, 보니까 전부 다 부활곡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왜 갑자기 부활 리메이크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냐 했더니, 예, 특집 방송을 했었대요. 불의 명곡 몇 주년? 예, 뭐 약간 그런 걸로 해서 부활 특집으로 한 모양입니다. 예, 워낙에 명곡들이다 보니, 예, 음원이 저도 기대가 되네요. 일단 불의 명곡 하면, 예, 워낙에 편곡들 잘해가지고잖아요. 새벽부터 병원 가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네요. 체열하고 나면 몸에 힘도 빠지고 어지러울 텐데, 부모님 오실 때까지 좀 편안하게 있으면서 컨디션 챙기면 좋겠어요. 오후까지 진료가 있으니까 지루하고 긴 하루가 될 텐데, 식사 거르지 말고 물 충분히 마시면서 몸 상태 잘 살피고요. 오후 진료 잘 받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나가서까지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든든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0: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Let's play.
1: 냥냥해해님 다녀가 주셨어요.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윤종신 팥빙수 청해 주셨습니다. 터보님, 오늘은 예전 회사 과장님하고 점심 식사 약속이 있어 점심 먹고 올 예정이에요. 아기는 시간제 보육 잠깐 맡기려고요. 그동안 시간제 보육 맡겨도 집에서 이유식을 만들거나 청소하거나 이런 집안일 할 게 많았는데 오늘은 할 게 없어서 밖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려고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네. 야옹수님이신 거죠? 라고 네. 댓글에 적어놨더니 계정이 로그아웃 되면서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새로 만들었군요. 분명히 이게 사연 내용으로 봐서는 야옹수님인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가 했네요. 예전 직장 과장님하고 점심 식사 약속 있으시다고요. 반가운 분과 맛있는 식사하면서 그동안 못 나눴던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오늘은 아이 맡기고 집안일 아닌 오롯이 나만의 시간 보낸다고요. 육아를 하다 보면 그런 여유가 정말 소중한데요. 커피 한 잔도 좋고 천천히 산책을 해도 좋고 잠깐이라도 마음 편히 쉬는 시간 충분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엄마가 아닌 냥냥해해님 자신을 위한 시간도 꼭 챙기고요. 기분 좋은 추억 하나 더 만들고 오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